0: 저희가 지금 데뷔한 지 100일 좀 넘었어요. 근데 100일 선물로 이거 받은 거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 바이고요.
1: And also shout out to J-Part Tiffany님. You saved my life. If you're watching this, 진짜 사랑해요. And happy birthday too. Shout out to my parents. Shout out to Hunter if you're watching this. I love you. 자, 감사합니다.
2: 신신!
3: 来，我们再一次掌声送给研舵新锐海外团体乐颂。

0: 같은 경우에 표현을 하면 저는 흘러오는 거예요. 사랑이 다 내 거,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. 제가 이번에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. 한번 보여줄까요?
1: Let's kill this love. 그냥 총이 아니에요, 이거는. 대포, 아예 대포를 쏴

0: 입만 마주친
1: 그쵸?
2: 걱정할 수 있겠지.
1: 말 듣지 않을 때.
2: 다음 페이크 보세요.
0: 저희가 같이 이제 미팅도 하면서
3: 제가 운전하고 싶다고 했어요.
0: 감독님이 되게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진짜 놀랬어요.

0: 펌지 덩치시면서 터트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 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 진짜 멋있게 나왔어.
1: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 신인 것 같아요.
0: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, 여러분.
2: 저희 이번 킬즈클럽 뮤직비디오
3: 봐달라고.
4: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 거예요.
5: 사실 경쟁이야.
2: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.
1: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했습니다.

0: 사랑 같은 거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저는 흘러오는 거예요. 사랑이 다 내 거, 다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. 제가 이번에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코러스 부분. 한번 보여줄까요?
1: Let's kill this love. 그냥 송이 아니에요, 이거는. 대포, 아예 대포를.

0: 만 맞으신 거
1: 그쵸?
0: 걱정에 신경
1: 말 듣지 않아도
0: 다음 케이크 보세요.
2: 저희가 같이 이제 미팅도 하면서
3: 제가 운전하고 싶다 그랬어요.
2: 감독님이 되게 멋있게 영화처럼 만들어서 진짜 놀랐어요.

0: 첫번째 단추시면서 터뜨리는 그런 이펙트를 주기 위해서 먼지랑 이런거 다 날라와가지고 다 눈에 들어가는데
1: 진짜 멋있게 나왔어.
2: 뭔가 뮤직비디오에서 어떻게 나올지 되게 기대되는 신인 것 같아요.
0: 뮤직비디오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.
3: 저희 이번 스킬즈타운 뮤직비디오
4: 봐달라고.
5: 저희의 브릿지 촬영 곧 보실거예요.
6: 사실 경쟁이야.
3: 저희 이번 뮤직비디오 많이 많이
4: 기대해주세요.
2: 저희 이번 컴백 많이 준비했어요.